있다가 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나 지켜내실 거 아니에요? 기둥기 나가는 반 마릉마릉 기둥 안에 나온 우리 마사드 반 시바다옥 여러 개 나오는 데서 성우들 아기